시간 훑고 다음에 하나가 같이 먹을까이 이게 남 다이아 돌로 된아 다잉 잉 훑까이 게 프로티아 딩다 간이가 네덜란드 가요 한남 카오 다이 두베 노로키 간이니까 다이 크가 엑스카 FM 사치게 조건 할거이 이게 크리켓이 ICC 2020 아아 월드컵아 담에와 다게 응아 다람 12 유니 다와파 다람 5 July 티코 툴룸 비고 비고 사주게야 다가마 구디라카 리카르도 게 퀘담